0: 역시 아니에요. 그 이글시 아니지? 애초리 끝이 있어.
1: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 뭐라,
2: 21 horas, 30 minutos.
3: La 95.3, sonido digital, sonido digital.